파치, 참수리, 꾀꼬리, 볼로병아리, 개똥지, 마귀, 기러기, 큰부리, 제비갈매기, 사물새, 홍방울새, 검은 삼합당, 새솔새, 사촌파들, 솔새, 검은머리, 부흥대새, 팔새, 조개두루미, 바위종다리, 삼계개리, 틱부엉이, 호사도요, 붉은머리, 오봉눈이, 설계, 참외, 엄독수,